0: 어프로치 이상의 시스테로5 리퀘스트 그림 FM 클리암 파파 리마 에코 인디아 알파 뷰튼 클라우드
1: 디스타지 605 리클리아드 디렉터 플레이야 메인텐 플라이트 레벨 150
0: 메인텐 플라이트 150 디렉 플레이야 이스타지 605
1: 에어프 3112 디센트 리치 나이나타 잔바이 플레이야
2: Descent to 9000 by F3, F3 102.
1: F3 112, descent to reach 9000 by player due to traffic.
2: Descent via descent reach 9000 by player, F3 102.
1: オレンジアイナ338コンタクト東京レーダー120デシマル2
3: 120オレンジアイナ338です
1: D スタージェス605ディセントゥーリーチ11000ポジションディセントゥーリ
4: ー D スタージェス605ディスタンドメインテン11000インクリースレートオブディセンデューチュートラフィック
0: ディセントゥーリーチ11000インクリースレートオブディセンディスタージェス605
2: Approach F3 102, request right heading 18022, weather.
1: F3 112, Raja, flight heading 180, vector to Temis, report clear of weather.
2: Heading 180, report clear weather, F3 102.

0: 안티라나 624 리버스 스피드.
1: 스위치는 전화 소지하나 624.
0: 오렌지라나 624 is visible, registered to 250.
1: DSP가 25 전화 소지하나 624.
0: 코리아니아 707, descend and maintain 11,000.
1: Descend and maintain 11,000, Korean Air 707.

0: 도쿄 브로시 지니어 213, 디센트리시 플라레베 1505, 브리패싱 플라레베 1505, 위드 케빈.
1: 디니어 213, 도쿄 브로시 지니어 34 라이트, 클레르비 루스 프렉션, 스완프 탱고 아라이벌.
0: 러네이 34 라이트, 클레어 스완프 탱고 아라이벌 지니어 213.
1: 디니어 213, 메인테인 플라레베 150.
0: 메인테인 플라레베 150 지니어 213.
1: FH582, this one maintain 9000, cancel all the restrictions.
2: Defend 9000, cancel all the restrictions, FH582.
1: FH530, descend to reach 11000 by Venus, cancel Venus speed restriction.
2: 11000 by Venus, cancel speed restriction, Venus, FH530.
1: Add 3210, right lane 190.
0: 190, add 32.
1: Yeah, this is 3-2, contact Tokyo radar, 120, Dishman 2, good day.
0: 20, Dishman 2, good day, yeah, this is 3-2.
1: Linear 213, stay clear, direct to Vixen, descend maintain 11,000.
0: Direct to Vixen, descend maintain 11,000, Linear 213.